안칭 사칸티난 낭총 못급바 카타 옹아 안칭 안탕아리데 옹바나 만자 안칭 사칸티콘 타급바 르급바 둥아 아그삭코 만데코 삼볼랑코 살자 아스키랑코 아루야랑 플라콘 타급바 둥아 우코다오 올라키나 하얀친 이솔로 비나 와파카사 베그파 블락상그파 다알로 야 남그파 수마이나 프렝나 아루야 비압나 나고 비엥아 나아 앙박사옹보 야 등탕 만차그파 만데랑나 마이카이 싱아 스키나만겐 나칭박송보 아파 낭코 위쿠기자급바 우릉볼그름모 낭니 카사니 나틈급바 삭칸티난 주옹치나 아로 급은금마급바 성기랑나바 봉치나 지슈니 비문고 비아 아멘 앙아 사스트로포라이나 조하노다이기탐 보치독 Romance Odaigitam Portkulgitam Aro Romance Odaido Portkulgitam Ko Poragen Nashimang Namek Nabone Maina Isol Aglsakna Nditan Kasaha Uam Tangni Saksakam Kam Depantekon Onjok Maikai Uo Beberagpa Sakantian Kmagiza Sangiko Mangen Maina plakan pap kaaha aro isoni rasongko ma sisokja romrang na odaigitam porkulgitam maina papni donuaha siaha ndiba isoni kasae onaniara ansingni gitel Kristo jishu jengjotni sangi nga romanrang na odaido porkulgitam